to me, the only shit in the good. So the younger than me, it is a going there. 한쪽 그릇이 예측만 바쁘가 돼. 서로를 보지 못한다는 거기서 끝.